0: 먹지.
1: 宅菜.
0: 그릇 아까이시.
1: 宅菜.
0: 그릇 아까이시.
1: 细心勤快.
0: 애스타이들 시간.
1: 细心勤快.
0: 애스타이들 시간.
1: 岗前培训.
0: 이시오르나가식스탄부른가타르비
1: 래시. 岗前培训.
0: 이시오르나가식스탄부른가타르비래시.
1: 流程
0: 탈뜻
1: 流程
0: 탈뜻
1: 礼仪
0: 가이디요순
1: 礼仪
0: 가이디요순